에드워드 엘가 아침의 노래 샹송 드 마땡이었어요. 윌프 발린의 바이올린, 롤랑 팽티넨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아침 어떠세요? 누군가에게 고마워, 당신 할 수 있어, 진짜 믿는다니까, 이런 말 한마디 건넬 여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가 좀 그런 얘기 나한테 안 해주나 싶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에너지를 주는 건 그 말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꼭 말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말해야 알더라고요. 그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서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음악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전해주셔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보내시는 방법은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입니다. 무료로 보내시는 방법, 콩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주말인데 누가 볼까 싶으시죠? 봅니다. 다 보고요. 줄어들면 서운합니다. 사연 신청곡 당일 방송은 아니어도 가급적 빠른 주말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 엘가의 곡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서주와 알렉로 작품 47 들으시면 딱 아는 그 곡인데요. 이 곡은 1904년에 창단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엘가가 지었어요. 런던 심포니의 초대 지휘자인 한스 리터의 뒤를 이어 2대 지휘자를 역임하기도 했던 엘가입니다. 오늘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에드워드 엘가 서주아 알레그로 작품 47,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4424 쓰는 분이에요. 22개월 쌍둥이 육아 중이에요. 아기들이 수족구에 걸려서 열흘째 가정보육하다 남편과 시어머님 찬스로 자유를 즐기러 나가는 중입니다. 운전하며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듣는 93.1 KBS 클래식 FM 정말 힐링이네요. 서준이 서아 아빠 항상 고마워 하셨습니다. 아유 열흘 만에 나는 자유다 하셨군요. 쌍둥이 근데 이 둘 다 수족구 열흘 동안 가정보육 이게 이 더위에 얼마나 큰일이었을까요? 남편과 시어머님 찬스를 주셔서 저도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은 아기들 다 건강한지 엄마 아빠 서준이 서아 엄마 아빠 다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커피 두 잔 보냅니다. 6939 쓰는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새 아들 키우는 아빠입니다. 여기는 둥이에 이어서 새 아들 난이도 진짜 높은데요. 올해 둘째 아들 고3이 되어서 대학 어디로 쓸지 온 가족이 고민이에요. 공부는 좋아하지 않아서 디자인 학원 다니면서 그림 열심히 그리고 실기 준비하고 있는 둘째 아들 윤호를 응원합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예쁜 옷 사는 거 좋아하고 시간 만나면 핸드폰 게임하고 친구와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어금니 꽉 깨무신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진짜 고3인데 막 여전히 핸드폰 보고

그래요, 애들이. 고3 맞아? 너는 안 떨려? 막 싶은데 애들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요, 대학 어디로 쓸지 온 가족이 고민이라고 하셨잖아요. 보니까 그래도 우리 대학 어디 쓸까 이런 거잘 얘기 나눌 수 있는 진짜 따뜻한 대화가 되는 가정인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요. 이댁에는 커피 석잔 보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진짜 원하는 그곳, 꼭 가야 할 그곳으로 차고덕 합격하길 이모도 빌겠습니다. 자, 펠릭스 멘델스존입니다. 피아노 트리오 1번 D단조 작품 49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트랑킬로 함께하죠. 레오니다스 카바쿠스의 바이올린, 패트릭 드맹가의 첼로, 에니코 파체 피아노입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 1번 D단조 작품 49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트랑킬로였습니다. 선곡에 담겨있는 배려를 느끼셨는지 삼형제라고 해서 피아노 트리오 전해드렸는데 느끼셨어요? 레오니다스 카바쿠스의 바이올린, 패트릭 드맨거의 첼로, 앵리코 파츠의 피아노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간단히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달력 속의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주 전반부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었던 일들 알아보겠습니다.

8월 24일 라흐마니노프가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를 최종 완성했습니다. 1934년 스위스 루체른 호숫가에서 여름을 보내면서 완성한 이 곡은 일주일 전인 18일쯤 작곡을 마쳤고요. 전체 악보를 세세하게 정리하면서 24일경 마무리 작업을 끝냈다고 해요. 그리고 3개월 후인 11월 7일 스토콥스키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라흐마니노프 자신의 피아노 연주로 초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1918년 8월 25일에는 레너드 번슈타인이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천식으로 몸이 약했던 번슈타인, 바깥놀이보다 집에서 피아노를 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음악이론과 작곡을 전공하고 음악가로 활동을 시작해서 지휘와 작곡, 해설과 평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섰죠. 1958년 8월 26일에는 영국 작곡가 랄프 온 윌리엄스가 85세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베토벤과 마찬가지로 9개의 교향곡을 남기면서 80이 넘은 나이에도 왕성하게 작곡 활동을 했던 그가 사망하던 날까지도 오케스트라 녹음 리허설을 앞두고 있었지만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랄프 온 윌리엄스의 그린슬리브스 환상곡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고요.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작품 43 중에서 가장 유명한 18번째 변주부터 마지막 24번째 변주까지 함께 하시죠. 미하일 플라티네프의 피아노고요. 리보 페스에게 지휘하는 휠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의한 랩소디 작품 43 중에서 18번째 변주부터 마지막 24번째 변주까지 미하일 플라트네프의 피아노, 리보 페세기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라이프 본 윌리엄스의 그린슬리브스 환상곡,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어요. 이번에는 레나드 번슈타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에서 세 곡 듣겠습니다. 토니의 노래예요. 마리아의 노래 I Feel Pretty, 그리고 토니와 마리아의 이중창 피네.

0: 네, 이렇게 세 곡을 골랐는데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각색한 195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한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토니 역의 테너 호세 카레라스, 마리아 역의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 레나드 번슈타인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 Maria.

레나드 번슈타인의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에서 세 곡이었습니다. 마리아, I Feel Pretty 그리고 토니아 마리아의 중장 피날레까지 함께 하셨어요. 테너 호세 카레라스, 소프라노 키리트 카나와였고요. 레나드 번슈타인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토요일 2부에는 팝 클래식이 있습니다. 오늘 22번째 시간인데요. 좀 신나게, 좀 화끈하게 가보려고요. 퀸의 Don't Stop Me Now, 그리고 1989년 세계를 강타했던 라틴 댄스 메가히트곡이죠. 라밤바.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Don't Stop Me Now, 필하모닉스의 연주로, 라밤바는 루드비히 오케스트라의 연주, 그리고 벨락의 색소폰 콰이텟이 함께합니다.

라밤바였습니다. 네덜란드에 2008년에 창단한 클래식 색소폰 콰르텟이었습니다. 벨락의 색소폰 콰르텟과 역시 2012년에 창단한 네덜란드 오케스트라 루트비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라밤바를 들으셨고요. 퀸의 Don't Stop Me Now는 필하모닉스의 연주였어요. 아니 밝고 열정적이고 다 좋은데 나는 오늘 이 분위기 아니에요. 신윤주 씨, 좀 조용한 음악 부탁합니다. 이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번, 그러니까 베토벤의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입니다. 3단조고요. 작품 111. 그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장, 2악장 아리에타 듣겠습니다. 아다지오 몰토 샘플리체의 칸타빌레 단순하게, 그리고 노래하듯이 미츠코 우치다의 피아노 연주인데요. 2025년 동경 산토리올 실황 연주로 함께 하시죠.